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What's my role in this society? All this 20 바퀴나 안쪽이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공부도 별로 안 하지. Irony, I see myself through the eyes of me. 사람이 목표가 된 적은 처음이었지. 그 낯선 곳은 날 집어넣고 now I'm suffering. 변수가 많은 건 피해. 그게 내 BS. I suspect right in check.

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 금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형 영업센 고라주난 고결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 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건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저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멍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레질걷는 외방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 옹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용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시시껄렁한 얘기도 너랑 하면 난 매일 좋을 텐데. 이미 지나고 없지만 다시 가도 나에게는 날 텐데. 새벽 2시에 찾아도 비가 와도 너에게로.

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shit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영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시시껄렁한 얘기도 너랑 하면 난 매일 좋을 텐데. 이미 지나가고 없지만 다시 가도 너에게는 날 텐데. 새벽 2시에 찾아도 비가 와도 너에게로 갈